0: 가을에 있는 APEC 이런 계기를 놓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.
1: 对于统一部长官在总统工作报告上提出的中朝美韩四方对话的方案，赵显表示，现实上很难实现，也尚未协调。 对于统一部提出的四方对话方案，韩国外交部长官公开表达了谨慎甚至否定的立场，这反映出韩国政府内部虽然都强调恢复对话，但在具体对话框架和推进方式上仍需要进一步协调。 赵显还表示，中韩两国自1月举行的领导人会谈后，两国关系逐步有进展。
0: 한중 간에 지난 1월 정상회담 이후에 그 한중 관계에 더 큰 발전이 없는 거 아니냐? 그렇지는 않았습니다. 그동안 소소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국 측도 노력을 했고 우리도 거기에 화답을 한 것도 있고 더 또 요청을 한 것도 있고
1: 赵贤还指出，为确保建造和东伊潜艇所需条件，要加快韩美协商，并营造推进浓缩再处理条件。同时，通过造船等战略领域合作，将韩美同盟发展为面向未来的伙伴关系。韩方还将与美国就经济贸易议题保持紧密协调，创造互利合作成果。凤凰卫视金智贤韩国首尔报道。